0: 이게 다지?
1: 다지.
0: 좀 봐봐요.
1: 일단 전에 왔나요?
0: 네, 기트 건담 번호 선인 가이가이가 고고 오는 저 왕고 남번이 번호 사이다.
1: 이게 하나라도 가지 버려 왔나요?
0: 다이로 버려 번호는 저.
1: 다지.
0: 이서 프레스 번이 걸었나?
1: 프레스.
0: 나중에 아니 언티마서 이렇게 보내 낙서 아니 아까 내가 오늘 보이고 소비티가 남편이 보내서 언티마서 쓰는 사이드.
1: 아 진짜.
0: 하우스 타나 와 오늘 뒤에 다가 다시 오는 뒤에 아니 프레스 오늘 보이고 소 아니 비슷한 이발 빨라 더 빨고 이거 소 이거는 서질로 소 불안어 아니 그래서 아무리 대리 소리 보내 낙이 라이카 소 유트얄 아 또만 이거 소 서즈 노 오나 보니 보나 자 한수 수사들에 가리 그만 소 바이크 대선 오늘 먼저 와 사들에 아 폰 걸이 나오는 소 그놈이 소 제트리.